여드시고 젖진다. 빈마야 마야 만주. 여드시고 젖진다. 빈마야 마야 만주. 여드시고 젖진다. 빈마야 마야 만주. 자제 너무 내로기. 자제 너무 내로기. 너무 내자리 만주. 여드시고 젖진다. 이 주라 자들아 바로 잡야 마라이 이브레이 주라 자들아 바로 잡야 마라이 이브레이 주라 자들아 바로 잡야 마라이 이미들 비조리 마라이 아타 사다라는 중 자제이 나무 내로기 자제이 나무 내로기 너무 내 자들 만주 야게 제부 자진다.